머릿속은 파란색 마음 가득한 이 방황 자기 힘으로 가자만 내 마음 속에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두 꿈을 잃었건만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 나도 약간 추락해 아는 길을 너의 신념 너를 믿음 욕심들은 추락해 아는 매일 해가 뜨기는 새벽은 무엇보다 어둡지만 네가 바란 별들은 어둠 속에서만 뜬다는 걸 절대 잊지마

내가 듣고 있는 게 많은지 하염없이 터널 그 질량에 달리면 먹어도 인수없지 맞긴 하지 내가 바라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정관없이 이제는 생존에